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지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간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0: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で。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 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나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래 때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 スペシャル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 ウニが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
0: 는 오렌지 주스.
4: 1つ.
0: 는 하나라는

0: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1: 드레싱그, 드레싱그.
0: 이 경우에는 뿌리다 라는 뜻의 동사
1: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1: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1: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1: 使う.
0: 나이형은
1: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1: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5: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6: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4: じゃあそれください。
7: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6: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4: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5: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5: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5: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5: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치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칸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

0: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GKK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네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네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네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4: 오스스메는
0: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오스스메와난데스카?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또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 해, 태평양 등 시해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 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역원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치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칸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GKK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GKK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000

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치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칸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0: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지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칸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돼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GKI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GKI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2: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2: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3: 私も
0: 저도요.
3: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2: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2: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3: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2: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3: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0: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지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간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돼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지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간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0: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GKI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직계이카이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윔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なん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 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와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레테 크다사이.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서일본에서 맹렬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동일본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각지에서 기온이 상승해 낮 최고 기온은 고지현 시만토시 나카무라에서 38.4도, 오이타현 히타시에서 37.3도로 맹렬한 더위를 기록해 히타시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4일 아침에 걸쳐서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영향으로 칸토 고신 등 동일본에서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37도, 고후시, 교토시 등지에서 36도, 도쿄 도심과 오사카시에서 34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전문가는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는 장마가 끝날 때나 장마철의 개인 날에는 몸이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대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45분, 일본 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 45분, 이란에 사흘 연속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 13일과 14일에도 공격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4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부 오만 영해 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가운데 인도 국적자 한 명이 숨졌고 인도 국적자와 우크라이나 국적자 등 모두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공격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등이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지금까지 4,56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피해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라 과이라주에서는 전파 또는 반파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약 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의 수색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실종자들의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장비 부족에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영향으로 난항하고 있습니다.
0: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관해 못되기 외상이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내려진 지 12일로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판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고 모태기 외상은 중재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 측 주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2일 류진숭 아시아국 국장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요코치 아키라 차석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항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은 일본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권태감 등의 증상은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돼 일어난다는 연구 성과를 도쿄 GKK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6%에서 권태감이나 우울증, 탈모 등의 후유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GKK 의과대학 등의 연구그룹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 150여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70%의 환자의 혈액에서 체내에 잠복하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SITH1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주의 체내에서 이 단백질을 늘리는 실험을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어 뇌의 작용이 저하돼 권태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그룹은 체내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권태감 등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7%였습니다. NHK는 지난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89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145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1%,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30%,

0: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6%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35%,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하는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4% 등이었습니다.
1: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 선수권대회 휠체어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가미지 유이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와 대전해 한 게임도 잃지 않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겨 첫 우승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가미지 유이 선수는 11일 벌어진 윈블던 결승전에서 세계 2위인 네덜란드 디데데 플로트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이용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0: れないでください
1: 는넣지마세요라는뜻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넣지말아달라고하는표현입니다동사의나이형에
0: でください
1: 를붙이면됩니다
2: 나이형이요
1: 네나이형은동사의활용형의하나인데요나이로끝나부정의뜻을나타냅니다음식을주문할때넣지말아달라고말할때는넣다
0: 이래르
1: 의나이형
0: 이래나이
1: 에
0: でください
1: 를붙여서
0: 이래나이でください
1: 라고하면됩니다넣지않기를바라는것에는조사와를붙입니다동사의나이형에
0: でください
1: 를붙이면하지말아달라고부탁하는표현이되죠
2: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음료수에넣지말아달라고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커피숍이나음식점에서주문하는장면입니다
3: 오렌지주스1つ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4: かしこまりました
1: 내용을확인할까요
3: 오렌지주스1つ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오렌지주스하나얼음은넣지마세요
0: 오렌지주스
1: 는오렌지주스
0: 一つ
1: 는하나라는뜻이지요
0: 氷
1: 는얼음입니다얼음을넣지않기를바란다면
0: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라고하면됩니다
4: かしこまりました
2: 알겠습니다
1: 이것은가게사람이주문받은것을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이죠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다른경우도연습해볼까요샐러드를주문할때드레싱은뿌리지말아달라고주문해보세요드레싱은
0: ドレッシング ドレッシング
1: 이경우에는뿌리다라는뜻의동사
0: かける
1: 를사용합니다나이형은
0: かけないかけない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1: 다음은음식을주문할때고춧가루를사용하지말아달라고말해볼까요고춧가루는
0: 도가라시도가라시
1: 동사사용하다는
0: 使う
1: 나이형은
0: 使わない使わない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1: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
1: 는추천할만한것이라는뜻인데요음식점등에서
0: おすすめは何ですか?
1: 추천할만한것은뭐예요다시말해서뭐가맛있어요라고질문하면가장인기가있거나그가게에서자신있는음식을알려줄거예요
2: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おすすめは何ですか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6: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5: じゃあそれください。
4: 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6: 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
5: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1: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2: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1: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2: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1: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